0: 그래, 완전 남자다.
1: 10-4.
0: 내가 맨 에버드 닷.
1: 여행.
0: 오늘은 브라운 스탠리. 오늘은 그파이넷. 오늘은 버스미 2-11-1973. It's from Fred Bell and the DLR envoys.
1: 10-4.
0: 10-4.